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9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거년 8월 금음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국경절 기간 도나시는 역사 문화, 민속 풍정과 천혜의 생태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다양한 문화 관광 해민 정책을 거듭 출범하며 다원화적인 업종 형태의 활동을 배치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 내포와 레저 취미가 가득한 몰입식 가을철 문화 관광 성년을 선사했습니다. 일단의 승리가 문안사회구역은 알심드려 홍성류 이웃공유 역참공구소를 건설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해 편민봉사가 실체에 시달리고 주민들이 확실하게 향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첫뉴스입니다. 2026년 국경절 기간 도나시는 역사 문화, 민속 풍정과 천혜의 생태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다양한 문화 관광 해민 정책을 거듭 출범하며 다원화적인 업종 형태의 활동을 배치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 내포와 레저 취미가 가득한 몰입식 가을철 문화 관광 성년을 선사했습니다.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문화로 관광 형상을 수립하고 관광으로 문화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을 견지하며 금추육정 가곡단원 활동 주제를 밀접히 둘러싸고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혁신하고 몰입식 문화체험 전경을 풍부히 하며 관광 레저, 민속체험, 특색 소비 등 다원화적인 업종 형태를 깊이 정합해 보다 풍부한 휴일 문화관광 전경을 마련했습니다. 성시조 문화원내에서 공연된 백명 고쟁 연주 나와 나의 조국은 아름다운 연주 소리로 원내를 가득 채웠고 전통 민족 악기로 조국의 생일을 예찬했습니다. 꽃사슴 근거리 교감 체험, ATV 산악 오프로드 체험, 금빛 가을 미식 장터 등 특색 항목들은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해줬습니다. 시문화관의 명태 응원팀도 풍경구에서 공연을 선보였는데 민속 특색이 다분한 공연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휴일 문화관광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도 한몫을 보탰습니다. 중성조선족 생태촌의 가을 풍경은 화폭을 방불케 하는데 손내도로는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도로 양편의 가로수도 가을빛으로 물들었으며 청색기와의 하얀 벽으로 지어진 특색 건축물들 사이를 오가며 거닐다 보면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온 듯합니다. 느긋한 전원 풍광과 풍부한 놀거리 체험은 중성조선족 생태촌을 관광객들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목적지로 되도록 하고 관광객들이 전원 생활 절주 속에서 몰입식으로 민족 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국경절 기간 도나시는 또 영화로 비물질 문화 유산을 감상하고 영상 장인 정신으로 국경절을 경축하자를 주제로 한 활동을 출범했는데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영화표 잔권을 소지하면 무료로 도나시 역사 박물관을 방문해 당시 비물질 문화 유산 전시 작품 도나의 천년 문화 명맥과 홍색 역사를 몰입식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서의 영화 감상과 박물관에서의 비물질 문화유산 작품 관람이라는 이중 혜택에 힘입어 문화 관광 업종 형태의 인기는 날따라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경절 기간 도나시는 안전보장, 봉사재고와 업종 형태의 혁신을 통합적으로 잘 전개한 동시에 핵심 풍경구를 지탱으로 다원화적인 문화 관광 전경을 연결한 데 힘입어 전시 문화 관광 시장은 평온하게 운영됐고 관광객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제고돼 인기와 평점을 모두 겸비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10월 7일까지 전시는 총 연인수로 91만 3,800여 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접대해 동기 대비 18.86% 상승했고, 관광 종합 수입은 5억 5,200만 원을 달성해 동기 대비 9.62% 상승했습니다. 사회구역 주민들의 일상생활 과정에서 봉착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동시에 사회구역 이웃끼리 도서로 돕고 자원을 순환 이용하기 위해 승리가 무는 사회구역은 알씀드려 홍성류 이웃 공유 역참 공구서를 건설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해 편민 봉사가 실체에 시달되고 주민들이 확실하게 향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유 역참 공구서에 들어서니 가지런히 비치되어 있는 실용 공구들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수리 공구, 휠체어, 소독용품 등 편민 공구들은 종류가 풍부하고 공능이 구전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에 물이 새거나 전등을 교체할 때 공구가 필요하면 주민들은 사회구역을 찾아 간단한 대여 수속을 마치면 수요에 따라 대여할 수 있는데 이는 중복 구매로 인한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급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수 있어 작은 공구로 하여금 큰 작용을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방치되어 있던 물품을 무료로 공유하는 것은 사회구역의 봉사를 연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정을 이어주는 조치입니다. 공교 역참 공구서는 방치됐던 물품들을 활용해 이웃끼리 서로 돕고 이웃 간의 정을 돈독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향수하는 농후한 사회구역 공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다음 단계 문헌사회구역은 공구 대여 등록 제도와 귀환 후 소독 절차를 지속적으로 완벽화해 봉사가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능률 높을 수 있도록 담보하게 됩니다. 동시에 사회구역도 주민들의 실제 수요에 따라 공구 종류를 더욱 다양하게 갱신하고 보충해 봉사 영역을 부단히 확장하게 됩니다. 일자대 도나시 주요 농작물 신품종 선별 및 고산량 친환경 재배 기술 응용과 시범 현장회가 사현진에서 개최됐습니다. 성농업과학원 주농업농촌국, 시농업농촌국의 기술 일꾼들과 황리허진, 대석도진, 대교향에서 온 110여 명의 재배호와 기층농업기술 일꾼들이 현장에서 참관과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10헥타르에 달하는 주요 농작물 산량 재고 시범기지에서 옥수수, 콩, 감자 등 98가지 고품질 농작물 품종과 5가지 고산량 친환경 재배 관건 기술을 집중적으로 전시해 과학기술이 양식 산량에 능력을 부여하는 실천 성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회의 참가 위원들은 또 농업기술 전문가를 따라 경작지 한가운데서 부동한 품종의 생장 특징, 산량 우세와 구역 적합성을 일일이 료해하며 친환경 재배 기술의 경작지 관리 중점을 세심하게 학습했습니다. 품종 선별, 경작지 관리, 병충해 친환경 예방 통제 등 문제에 비춰 현장에서 직접 묻고 료해하며 현장 참관 과정에서 재배 차이점을 비교하고 생산 경험을 충분히 교류했습니다. 앞으로 도나시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과학연구원과의 생산, 학습, 연구 합작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농업과학기술 성과의 응용 전환을 다그치며 주요 농작물 품종 구조를 부단히 최적화하고 양식 산량을 안정적으로 제고해 과학기술로 농업 고품질 발전과 농민들의 지속적인 수입 증대를 조력하게 됩니다. 일전에 2026년 연면주 과당 기층 진입 도난 활동이 도나시 미래 유치원에서 개최됐습니다.
활동에서 동북재정대학교 교수 양청산이 자녀 교육 방법을 주제로 현재 가정교육 사업을 밀접히 둘러싸고 대량의 진실된 육아 사례와 결부하며 과학적인 육아 리념을 깊이 읽고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양청산 교수는 또 능률 높게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가정교육에서 흔히 범하는 실수를 분석하고 학부모들이 교육 사유를 전환하고 솔선수범하며 이해와 동반으로 양호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료얀대 따르면 2026년 과당 기층 진입 활동은 총 5회 진행되는데 각기 도나시, 장춘시, 연길시의 우수 강사들을 초청해 가정교육이라는 종점 사업에 입각해 인도 기교, 부모 자녀 모순 조회, 자녀 자아 표달 인도, 고품질 부모 자녀 동반 실현 등 내용을 공유합니다. 다음 단계 시부녀연합회는 각급 우수 가정교육 강사 자원에 의탁해 가정교육 지도 과당을 교정, 사회구역, 가정에 전달하고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응집해 인재를 양성하도록 함으로써 소년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수호하게 됩니다. 도나뉴스 마칩니다. 계속해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 최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
2: 妄想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
1: 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